0: 호남 점 세면 세면 호남 점 세면
1: Priority 3 with the medic.
0: Priority 3 with the medic.